아무니 지퍼 사케도 베마 나나가 과크니에 틸링아 미미 아예 니자부 마도 지퍼 사케도 지퍼티크 아예 니자즈 지퍼니크 아즈니마모 지퍼 사크 간치 초페즈 드드라베모 쇼틀레 아예 니자 아즈니마부 티치티모 군드 사이즈

0: 초모 집에 까놓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빠오 초파 노다. 야 인치디포 까먹고 나비오 야코 노타 까즈라뚜레 무자바 자비 어쩌야 쇼비 까먹고 치디파 쪼비유 치디크 야미띠아디 까비 띠쪼나까이시 예문 띠메띠띠레 도문 띠샤띠후레 로롬코 쇼문 루문이냐브

0: 초모 집에 까놓고 으아까치다 해야. 하랄리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빠오 초파 노다. 야 인치디포 까먹고 나비오자오코 노타 까즈라뚜레 무자바자비 오쪼야쇼비 까먹고 치디파쪼비유 치디크 야미띠아디 까비 띠쪼나깨시 예무띠메띠띠레 도무띠샤띠후레 로롬쿠쇼무 루무지니아브